0: 구속해도 도와나노
1: 구속이
0: 되었소
1: 와이 와이 와이 와이
0: 우와노 짱마니 짱마니 짱마니 짱마니
1: Passa le charité.
0: Et bien des amants du feu.
1: Passa le charité.